0: 이제 보려고 해서 봐.
1: 하나 먼저.
0: 먼저 투비야.
1: 아니다.
0: 뒤에 쏠라.
1: 아니다. 아니다. 아니다.
0: 나 맨날 이 보다가 우리 뭐 뭐라고 한 말이. 뭐가 나 봐야 돼. 나 맨날 쓰는 거야.